0: 어디? 어디?
1: 야, 꼬마 이유. 조상? 아는 건 너야.
2: 싸우고 봐, 누구야?
1: 그런 일 아니.
2: 싸우자, 가가, 가, 가.
1: 그, 난, 짠, 두.
0: 자, 마, 하래니. 아, 넌, 다, 가, 이지. 소, 마, 라, 지.